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안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고향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중앙방송 전국 조선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1%,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멜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 6719%, 21.3126 672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장종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0: 저 수수께끼 하나 맞춰볼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파란 손수건.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강국가문화공원의 핵심 전시 거점 중 하나인 이 센터는 송원시대 고성의 역사유적을 기반으로 문물전신, 과학교육, 학술교류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황화성은 약 800년 전에 축조되어 남송시대 함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삼엽저수지 지역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송원시대 고성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개관과 함께 고성의 배치구조, 기능구역, 역사적 변천을 완전히 규명해 관객들에게 고고학 유적지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도읍이었던 은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향촌의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지능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농업 강국 건설에 대해 정중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전당적으로 신시대 농업 발전의 방향성, 농업 정책 체계의 보완, 농업 현대화 건설의 추진 등을 깊이 인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강성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기초산업이며 천하를 다스리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해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농업 현대화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향상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도하 9억 모의 고표준 농지를 만들고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작업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이미 72%를 돌파했으며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는 61%에 달하고 식량 생산량이 연속 7년간 1조 3천억 건 이상을 유지하여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서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농업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자연 위험과 시장 위험 방어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 농업의 경영 규모가 작고 농업의 노동 생산율이 낮으며 질, 효익과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 농업 자원 제약과 환경 제약이

갈수록 심해지고 식량 공급과 수요가 겨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강국이란 무엇입니까? 농업강국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표현돼야 합니다. 이것은 농업강국의 기본 특징입니다. 습금평 청소기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그 밥그릇에 주로 중국에서 생산한 식량이 들어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위주로 하고 국내에 입각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적당히 수입하고 과학기술이 밑받침되는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견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농업강국은 필연코 강대한 농업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농업강국의 필요 조건입니다. 농업강국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더욱 중시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더욱 의지하며 내포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농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농업강국은 또한 강대한 농업 경쟁력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농업강국의 핵심적인 요의입니다. 반드시 토지 생산성, 자원 이용률과 노동 생산률을 대폭 높여 농업 노동 생산률이 사회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실속 있는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첫째, 경작지 보호 및 품질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선이기에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18억 무의 경작지 보유라는 마지노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농지로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기름진 땅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저명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범화하며 경작지의 탈농업화와 기본 농지의 비식량화를 확실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경작지의 수량, 품질, 생태에 대한 삼위일체 보호를 강화하고 농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흙토지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하며 영구 기본 농지를 점차 고표준 농지로 전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대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자산업진흥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종자의 안전을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종자산업 분야 국가 중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시키며 유량종 유전질 자원에 대한 수집 보호와 개발 이용을 강화하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며 생물 육종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종자업 관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기계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지능화 수농업, 시설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형식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도급 토지의 3권 분할 개혁을 심화하며 집체 소유권, 농가 도급권, 토지 경영권의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풍부히 하여 토지의 점진적인 유통을 유동해야 합니다. 현대 농업 경영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농민합작사와 가정농장이라는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지고 토지위탁관리, 통일방제 등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소농가가 현대 농업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합니다. 넷째, 농업의 공급측 구조조정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배치와 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식량 생산 기능구,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와 특색 농산물 우위 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량 품종 육성,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과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고 농업의 녹색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의 질과 효익,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계 브랜드 막간산 대회가 절강성 덕청현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제정된 중국 문화 속의 세계 유산 IP는 중국이 보유한 세계 유산의 가치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권위 있는 미디어 전파망을 활용해 중화 문명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인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중국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을 핵심축으로 삼아 문물 보호, 문화 관광 개발, 디지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중화 문화 유산이 지닌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해 문화 산업의 고품질 융합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화 문명의 유구한 역사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적 특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확산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 협회와 북경 익시각 문화 미디어 회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영화 플러스로 온다니 제79회 칸 국제 영화제 영화시장 영화광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각국의 영화인, 기술 기업 대표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영화 산업의 융합 발전 등에 관한 주제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인공지능이 영화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영화계는 가상 제작, 스마트 촬영 등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제작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상 창작의 표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관련 기술이 이미 선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미래의 국제 시장에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론단 기간 중국이 제작한 여러 영상 프로젝트가 집중 공개됐습니다. 그중 중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 단원령 등이 포함되어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가상 촬영 분야에서의 첨단 실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마건이 짧은 동영상 중독을 고백하며 이를 창작 영감으로 삼은 신작 소설집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건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6년 만에 신작 사람이여를 정식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일전에 소셜 플랫폼 소홍수에서 출판 기념 라이브 방송을 가졌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일상에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을 즐긴다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완전히 중독돼 버린다고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30분 이상은 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번번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독자들도 짧은 동영상을 보듯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집을 구상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여는 마근의 첫 필기

전체 소설집으로 총 81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필기체 소설이란 중국 고전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짧고 간결하며 자유로운 분량의 견문 기록처럼 쓰인 소설 양식입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짧은 작품은 200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야기는 5분에서 10분이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막은 서문에서 이 시대에는 나처럼 7, 80된 로인도 짧은 동영상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며 나의 짧은 소설들을 짧은 동영상을 보듯이 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가는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작가로 1986년 장편소설 붉은 수수밭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동명영화로 제작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11년에는 장편소설 개구리로 제8회 모순문학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최근 주앙희극학원이 주도하는 희극진흥 3년 행동계획 리행을 위한 인재양성 공동체 발족식과 함께 신시대 희극진흥을 위한 협력교육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주앙희극학원 당위원회 서기 범서봉은 이번 3년 계획의 핵심은 인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범서봉은 계획안 전반에 걸쳐 인재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희극진흥이라는 거시적 국가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인재대호 구축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토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인재양성 공동체는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상아탑 안에 머물던 교육을 현장으로 과감히 끌어내는 구조적인 혁신을 지향합니다. 학교와 예술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육과 실천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고품질 인재들이 다시 예술 현장에 투입돼 수준 높은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시대 연극 사업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행 열기로 뜨거운 국내 관광 시장에서 용품을 사는 대신 빌리는 소비 양식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 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차량으로부터 전통 의상, 촬영 장비, 캠핑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산서성 태원시, 영택공원, 진양호, 진사 등 인기 관광지 주변의 상점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장비를 대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증샷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카메라 대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대여 시장은 편리한 봉사망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에서 장비 대여는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고 즉시 수령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환경 소비 추진 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는 중고품 대여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소비업태에 포함시키고 친환경 대여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원이 없는 귀주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동굴 패들보드, 동굴 커피숍 등이 인기를 끌면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카르스트 동굴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을 동굴로 옮긴 것이 그 배경입니다. 2.5km 길이의 맑은 물이 흐르는 지하 하천이 있는 안순시 자운현 황하경 동굴은 패들보드 체험지로 가고

호남성 영주시 강화 여족자치현 보경천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나라 순치 7년에 세운 이 마을은 하가 대원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 민가는 180동으로 7개의 문로와 36개의 골목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방 민가와 소수민족 거주지 건축이 융합되고 변천에 온 귀중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경천은 제4차 중국 전통 촌락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에는 하가대원 고민가군이 제8차 전국 중점 문화유산 보호 단위로 공시됐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전통 건축 예술과 문화의 보물은 역사를 이어가며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더읍이었던 은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5번째는 서하의 옛 더읍 은천입니다. 강남에 비견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옛 왕국 더읍으로서의 문화, 회족의 이슬람 풍속은 은천의 3대 경관입니다. 은천은 하투 문화와 비단의 길 문화가 어울리는 서부 지역에서 매력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하불판의 중부에 위치한 영하 성도 은천은 서쪽으로 하란산에 기대고 동쪽으로 황하와 린접해 있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지만 풍부한 지표수로 인해 아오아시스 효과가 뚜렷한 은천은 황하 연안에서도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은천은 예로부터 봉황의 도시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5세기 창년한 봉황 한 마리가 이곳에 날아왔다가 사막의 조항에 있는 비치와 더 같은 오아시스 은천 벌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봉황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날아내려 은천성으로 변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로부터 은천은 봉황의 도시라 불려 오늘날에 이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은천은 용적 쪽과 흉노의 유목 장소였습니다. 기원전 24년 한 왕조가 은천의 동쪽에 북전 농성을 축조했습니다. 일명 려성이라 불리고 흉노는 음한성이라 부른 이 성이 은천성의 시작입니다. 677년 은천성이 황하의 홍수에 사라지자 그 이듬해 당왕조는 오늘날 은천시의 동쪽에 회원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로써 은천시 도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005년 당항족의 두령 리덕명이 변경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번창 일로를 달리고 당항족은 회원성에 더읍을 두기로 했으며 1020년 회원을 치흥주로 개명하고 정치 중심주로 삼았습니다. 1038년 당항족 두령 리원호가 흥경부에서 스스로 보위에 올라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은천에 더읍을 뒀습니다. 이로부터 흥경부는 변경의 소도시로부터 명하와 섬서, 감수, 청해, 내몽골 지역을 아우르는 서하국의 군사, 정치 중심지로 됐습니다. 서하국은 은천에서 10대에 걸쳐 존속했습니다. 1739년 강진으로 기존의 흥경부성과 청해 군대 청왕실의 주둔지였던 만영이 무너졌습니다. 후에 성을 복원하면서 성의 서쪽에 신성 만영을 축조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오늘날의 은천 신성입니다. 서하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77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은천성 곳곳에는 서하 왕조의 많은 유적과 흔적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눈부신 빛을 뿌립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하란산 동쪽 기슭에 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서하 태조의 유릉과 태종의 가릉, 경종의 태릉, 의종의 강릉을 망라한 9기의 왕릉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고 200여 기의 왕실 성원 및 공신의 무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황토로 둥글게 쌓은 무덤은 산처럼 높이 솟고 탑처럼 우뚝합니다. 11세기에 척조된 이 왕릉은 동서 너비가 5km, 남북 길이가 10km에 달합니다. 태릉을 중심으로 하는 왕릉에는 예술관과 박물관, 비림 등 명소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지고 산발에 감싸인 왕릉 지역에 들어서면 시야가 탁 트여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서하 왕조의 번창하던 어제를 보는 듯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학대와 강루, 신장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릉을 조각한 돌 기둥과 련꽃을 새긴 기둥, 유리기와 서하문으로 된 비석 등 출토 문물에서 서하 왕국 당시의 정교한 기법과 높은 수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서하 왕릉을 중국의 국보로 보며 동양의 피라미드라 부릅니다. 불교를 숭상한 서하 왕국은 많은 사원과 탑도 지었습니다. 은천시 서남쪽에 승천사에 위치한 승천사 탑은 서하 때 유명한 불교의 승지였습니다. 특히 이 사원의 종소리가 유명해서 명하 팔경의 으뜸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탁탑 천왕의 손에 들려있는 탑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합니다. 승천사탑 정상에 올라서면 은천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이 밖에 해보사탑도 유명합니다. 사원의 중심에 우뚝 솟은 해보탑은 명하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입니다. 모난 벽돌탑인 해보탑은 높이가 5.9m에 달하는데 탑 정상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는 황하가 보이고 저 멀리로는 구불구불한 하란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명하에는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형식을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 3,500여 개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원이 바로 남관청진대사입니다. 은천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남관청진대사는 원래 은천성 남쪽 성문 밖에 세워졌는데 1915년 성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1960년대에 무너졌다가 1981년에 다시 지은 사원은 현재 은천의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비커밍 차이니즈 문화 현상과 그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중국식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샐러드보다 따뜻한 죽 먹기, 팔당금 체조 따라하기, 이러한 비커밍 차이니즈 붐 현상이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시도하고 중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붐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소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적의 중국인 주계소는 틱톡에 중국인이 되기 시리즈 영상을 게재하여 중국인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방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의 팔로워 수는 74만 명이나 급증했고 수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이 그녀의 홈페이지로 몰려들어 중국식 생활 방식인 뜨거운 물 마시기, 슬리퍼 신기, 사과를 물에 끓여 마시기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은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닝 멘트로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식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23세인 주계서의 부모는 모두 미국 국적 중국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중국에 관한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향이 있었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틱톡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에서 다들 제가 입은 치마를 궁금해했고 어디서 찍었는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때 바로 이 주제를 계속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이며 세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보고 조계서는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그녀는 중국 생활의 여러 가지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을 꾸준히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그녀는 내일부터 당신은 중국인이 될 거예요 라는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주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되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주제 아래 댓글을 남기며 중국식 생활 양식에 대한 호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계소도 네티즌들이 자신의 중국식 건강관리법을 따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니 피곤하고 자기 전에 발을 씻으니 피곤하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 먹기, 꿀 레몬수를 마시기, 중국식 채소 먹기 등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이는 새내기 중국인으로서 나는 실내 슬리퍼가 세 쿨레나 있으며 몇 주째 차가운 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해 진지한 자세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계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소박한 리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이라면 기꺼이 계속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전달은 사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 속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중국 사촌 언니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얻은 후 이 사촌 언니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회수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보낸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옴력설을 앞두고 한 외국 여성이 특별히 주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며느리가 중국인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새해 금일봉을 보내 축복을 전하고 싶지만 중국 문화를 잘 몰라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도 난처해서 주계서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에 주계서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죠.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중국인들은 숫자 8과 6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금일봉을 준비하라고 권장했어요. 이 미국인 시어머니 이야기는 주계서에게 Becoming Chinese가 단순한 인터넷 화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리해하고 가까워지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청명절 중국에서 온 초청장으로 주계서 씨는
호는 황제 공제 제례에 참석할 수 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솜소 묘행을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번에 조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댓글창에서 받은 많은 임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떤 팬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중국인들은 등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이를 위해 특별히 중위를 찾아가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의 뜨거운 물, 한 클레이의 실내 슬리퍼, 한 끼의 집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계서의 비커밍 차이니즈는 하나의 구호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료종처럼 느껴집니다. 주계서는 자신은 창의자이자 전파자로서 단지 자신 개인의 경험과 생활습관을 대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광범위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 문화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이 되기는 인터넷 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서나 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녀 주계서의 소박하고 일상적인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문화적 교류와 정체성은 친근하고 건강하며 생활지혜가 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를 새일대 젊은이들의 시선 속에 조용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려표의 인생주제 기자회견에서 문화관광부 손옴래 부장은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며 고속철 탑승, 드론쇼 감상, 중식 마사지 체험, 중국 복장 체험, 샤브샤브 식사 등이 중국 생활 체험의 기본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표한 바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영화관 도서관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1사분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늦게 성숙되는 사람.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인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제2위는 나와 지단, 중국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인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받게 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이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소설은 허수아비.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하나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밭 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합여의. 이 책은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이미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소의 전통 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거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합여의 일춘과는 련인들이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취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은 현명하게 살다. 작가 량효성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 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 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 이는 중국 당대 작가 풍기재의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령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 사랑, 이국 문화 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만물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 러시아 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1: 공무원이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로봇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류수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병 종석이는 생물 다양성은 지구를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치게 하는 인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는 지구라는 인류의 터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이해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생태 안전에 중국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도 서장 령양의 이주가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커커시리 관리처 오도량 보호소에서는 수백 마리의 서장 령양이 무리를 지어 요요히 거닐고 있습니다. 2016년 삼강원 국가공원 체제 시범이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정혜성은 과학적인 목축 감소와 초지 복원을 추진하면서 하늘과 땅의 일체화 생태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일련의 보호 조치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장령양, 눈표범 등 여러 희귀종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삼강의 원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활기찬 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항상 인류 문명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높이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에 놓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쳐 지구 생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 보호지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0: 구축할 것이고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에서 가장 독특하며 자연 요산에서 가장 정수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점차 국가공원 체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생태가 흥하면 문명이 흥한다는 역사적 원년성을 제기해서부터 자연 생태계의 원래 모습과 완전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결단력을 강조하기까지 그리고 현지 보호와 이주 보호를 결합한다는 정밀한 포치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총사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물종 보호에서 체계적인 보호로 향상시켰으며 생태 관리를 단일한 요소 관리로부터 종합 관리, 체계적 관리, 근원적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특색의 보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그림이 점차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중국의 가장 감동적인 바탕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3개의 참대곰 종군 생태 통로를 개통해 전국 70% 이상의 야생 참대곰이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야생에서 멸종된 푸세발스키 야생마는 개체수가 900마리를 돌파해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 아시아 코끼리 짧은 코 가족의 북상 남귀 려정은 이미 세계가 중국의 생태 보호를 관찰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약 400마리로 증가했고 새끼 코끼리의 년간 출생률은 약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성반나 야생 코끼리 계곡에는 신생 코끼리 체중이 158kg에 달하는 아기 코끼리가 도착해 현지 아시아 코끼리의 인공 번식 체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원법이 정식으로 시행돼 플래그십 물종보호가 국가공원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됐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가공원에서는 해남 긴팔원숭이가 더 이상 고립된 섬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 강, 계곡 등 차단된 지역에 38곳의 밧줄 통로를 정성껏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남 긴팔원숭이가 모기를 찾는 발걸음이 더 멀어지고 활동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는 7군 44마리로 증가해 전 세계 긴팔원숭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현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야생동식물의 이주지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남 국가식물원에 새로 개장한 이주보호 및 활용중점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인공번식, 개체군 확대, 야생복귀를 통해 국가 2급 중점 보호 극이 식물인 털병목소의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설정한 육지와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전체 35개 생물 다양성 보호 우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2개의 산수공정 프로젝트가 배치돼 총 1억 2천만 모 이상의 토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원을 주체로 하고 자연보호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공원을 보충하는 새로운 현지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육상생태계 류형의 90%와 국가중점보호 야생동식물 개체군의 74%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생물 다양성 보호의 주요 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2030년까지 산림 피복률을 25.8%에 도달시키고 중요한 서식지, 생태회랑 및 철새 이동 통로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 까자흐스탄 의회 하원의장 코시아노브, 러시아 연방위원회 의장 마트비엔코, 고가두마 의장 볼로딘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기간 까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방문 기간 러시아에서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공무원이 최근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의무교육 단계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의 현지 공립학교 입학 비율을 제고하고 해당 자녀들을 상주지의 유아교육과 고중단계 교육 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더 많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거주하고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상주 인구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취업지에서 직원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거주증 소지자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책 시행을 강화하고 타지역 진료 시 직접 결제관리 봉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잘 수행하고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상주 인구를 상주지의 아동돌봄, 노인돌봄 등 기본 공공봉사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의견은 상주 인구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시설의 공간적 배치를 개선하고 기본 공공봉사 자원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분배를 촉진하며 거주증의 상호 인정 등 경험을 확대하고 유동인구가 기본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1: 올바른 취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전교된 이후로 졸강성 유호시와 천리시 모총군은 실제 업무와 결부해 심층 점검과 실제 개진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고품질 발전에 실제 효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졸강성 유호시에서는 광범위하게 학습 연구 토론을 전개하면서 당원과 간부들이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핵심 요일을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하고 문제 점검과 기준을 학습 교양에 관통시켰습니다. 전시 각급 당원 간부들은 교업과 종점 프로젝트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에서는 제품 판매로부터 브랜드 판매로의 전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지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의 권익을 잘 수호하는 사항이 일부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요해한 이호시는 시장 감독관리, 상무, 사법 등 부문을 조직해 브랜드 해외 관측 봉사 기재를 수립하고 글로벌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적시적으로 장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49개 기업에 140여 개 브랜드에 대해 관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후로 EOC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와 지도 간부들은 48개 문제 명제서를 만들고 268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조사 점검했습니다. 천진시 모총구에서는 학습과 점검,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천진 하보 협동발전산업의 이전 수용지역으로서 모총군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하여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각 료형 경영주체 14,000개를 방문했습니다. 기업 유치 후 전 주기에 걸친 봉사가 아직 충분히 세밀하지 못하고 포괄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정부는 기업 전담 인원 봉사 기재를 심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칭과 애로사항 접수, 적시적인 상황 통보 등 7가지 업무 기재를 활용하여 기업 지원 봉사의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총구에서 새로 유치한 기업은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봉사 전담 부문은 모총구와 랑방시 인력자원 사회보장 부문과 연계해서 정밀한 인력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현재 모총구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서 간 협력 의식 부족, 혁신에 대한 인내심과 집중력 유지 미흡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교육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 목록 123개를 만들고 1260여 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판단해 이에 대해 항목별 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5월 22일 신주 23호 유인우주선 발사 임무에 전구역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현재 발사 임무 각 시스템은 관련 기능 점검을 완료하고 발사전 각종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북경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일된 지휘 아래 주천 위성발사센터, 서안 위성측정통제센터 그리고 임무 관련 각 측정관제소가 연동 조율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발사 준비와 발사 및 비행 과정 중의 다양한 기술 상태와 작업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 시험했습니다. 현재 우주정거장 조합체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기능과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궤도에서 신주 23호 승무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5월 22일 공문 보도 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관계자가 제4회 전국국제공군망 촉진 박람회가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지능형 기술 체인과 첨단 제조 체인, 친환경 농업 체인, 건강 생활 체인, 스마트 자동차 체인, 청정 에너지 체인, 공군망 봉사 전시구역 등 6대 체인과 1개 전시구역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인공지능 특별구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676개의 중국과 해외 주요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기업과 업계 기관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85개 국가와 지구, 국제기구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참가 비율은 36.5%에 달합니다. 그중 미국 기업과 기관의 참가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 기업들이 초청한 공군망 상하류 협력 동반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참가 기업 수는 1,2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6년판 글로벌 공군망 촉진 보고 등 최신 성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0: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친환경 전력 증서 총 29억 4,700만 개가 발급됐습니다. 친환경 증서 거래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가 친환경 인증서 발급의 주력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운남성, 사천성, 내몽골 자치구, 신강 위글 자치구, 호북성의 발급량이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의 합산 발급량은 전국 총 발급량의 45.2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전국적으로 거래된 친환경 인증서는 9억 3천만 개로 동기 대비 1.08배 증가했습니다. 그중 기업은 친환경 인증서 거래와 소비의 주력구로 참여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친환경 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이 개당 5.57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친환경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5월 21일 생태종합보상 추진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생태보호 중점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조치를 개선하고 생태취하 라쿠지역에 대한 생태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며 생태보상 기금 조성을 모색하고 생태보상 재원 조달 경로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0: 올해

0: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규모와 무역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제품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와 지구에 수출되면서 중국 대외무역의 질적 고도화와 효율 증대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국가 림업 천국이 22일 우리나라의 희귀종 야생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이 긴급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 열대 우림 국가공원에서 활동하는 우림의 요종 해남 긴팔 원숭이는 우리나라 국가 1급 종전 보호 야생 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유 고유 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남 긴팔 원숭이 3마리가 태어나 개체 수가 44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긴팔 원숭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체군입니다. 국가 림업 천국 야생 동식물 보호사 1급 순식원 장성령은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이 긴급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가 종점 보호 육생 야생 동물 및 야생 식물 종의 보호률은 8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지역 체계와 국가식물원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중요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0: 파키스탄 육군 참모장이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이란과 미국 간의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 고위 관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란에 한 관원은 이번 방문이 합의의 초기 구도와 관련해 각 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협상팀을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당면 이란과 미국의 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양측 간의 의견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단 몇 차례의 중재나 몇 주간의 협상만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당면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을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핵 문제 관련 의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상황, 미국의 해상 약탈 행위 종식 등 문제들이 여전히 협상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이 당일 무인기 16대를 동원해 세 차례에 걸쳐 루한스크 지역의 한 학교를 공격하여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격을 받은 학원 근처에 군사시설이나 특수부문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끊이지 않는 영국 정계의 고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대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이 최근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 하원의원 보충선거에서 노동당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는 그가 영국 수장직을 놓고 경쟁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수장직 쟁탈전은 백열화되고 있습니다. 5월 초 노동당은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겪으면서 전국 득표율이 17%라는 역사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 대신 US 스트리티는 스타머 정부를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혼란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보건대신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0명이 넘는 노동당 의원들이 스타무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밴드는 심지어 노동당이 내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 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스타무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틴 보건대신은 16일 노동당이 당대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노동당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영국 주간지 뉴폴리티코에 따르면 노동당 각 파벌은 스타무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일치 단결했다고 합니다. 이 쟁탈전의 배경에는 노동당이라는 큰 배 자체의 용골이 이미 녹슬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 26%, 녹색당 18%, 보수당 17%, 노동당 17%, 자유민주당 16%로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좌익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노동당의 큰 천막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북부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비를 맞으며 노동당은 우유값이 얼마이고 빵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비난할 때 노동당의 본래 대표성은 이미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게다가 보수당과 함께 영국의 양당 구도를 구축했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이 대표성과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20년대 급속히 추락해 변두리 정당으로 전락한 전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노동당은 바로 그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령 버넘이 집권한다 해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화와 선거 제도의 개혁이 노동당의 구조적 쇠퇴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보다 먼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위기의 영향은 참혹 깊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의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도 2호선이 바로 국가통치난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이 2009년에 이미 발표한 이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부 구간을 취소하고 노동당이 집권한 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난국을 겪으면서 전면 운영 시간이 본세기 40년대 초 수준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고속철 비용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급등했습니다. 영국 교통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이는 역대 정부가 저지른 슬로모션 자동차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국가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국내 총생산액은 전월 대비 0% 성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부로는 유럽과 중동 내 정세 불안에 충격이 있고 내부로는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난제는 책임자를 교체한다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 통화 팽창, 치안 악화, 그리고 그치지 않는 항의 시위. 영국이 이와 같은 곤경에서 벗어나자면 선거 주기를 초월한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정계에서

0: 가장 희소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감대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 끊이지 않는 영국 전개의 고질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논란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역사의 죄책감을 직시해야 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자. 2021년 1월 22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절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청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주왕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에 관한 당주왕의 중대 방침, 중대 원칙, 중점 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주왕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조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주왕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유수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대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48개 팀이 참가함으로써 대회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AI 기술이 실험실에서 대규모로 축구장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를 첫 번째 AI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인판티노 회장은 국제축구연맹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참가팀과 경기 관람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동시에 각국 팬들에게 놀랍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자는 스위스 주리히에 위치한 국제축구연맹 본부를 직접 방문해 이곳에서 활약하는 첨단 기술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중국 기업과 기술이 이번 월드컵에 어떻게 깊이 힘을 실어주는지 목격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본부 1층 로비에는 다양한 크기의 해신그룹 LED 디스플레이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배경판에는 기술로 가득 찬 생활이라는 표어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해신그룹이 2026년 월드컵 비디오 부심 디스플레이 기술의 공식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신그룹 RGB 미니 LED TV가 2026년 월드컵 비디오 심판 센터에 전면 입주합니다. 초고 색역과 색 정확성을 바탕으로 이 기술은 경기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보관하여 심판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닉 브라운 국제축구연맹 비즈니스 협력 리사는 해신그룹의 기술은 선도적인 혁신이 어떻게 선수, 심판, 팀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업계의 혁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로미 케인은 이 기술이 축구 관람 방식에 중대한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네, 디스플레이 기술이 눈이라면 AI 아키텍처는 대회를 지탱하는 두뇌입니다. 첨단 기술 연구 기관 미진 연구가 발표한 제1회 AI 월드컵 장면의 승리 백서에 따르면 올해 월드컵의 핵심 변화는 AI가 경기 운영 구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정 논란, 트래픽 급증, 다국어 소통 등 장면에서의 AI 활용 방법이 포함됩니다. 백서에 따르면 이번 스포츠 행사에서 연상그룹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공식 기술 파트너로서 연상그룹의 하이브리드 AI 아키텍처와 장면 운영 능력은 대회의 핵심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상그룹이 제공하는 AI 장비, 서비스 및 솔루션은 대회 운영, 판정 지원, 관람 경험 등 핵심 프로세스를 포괄할 것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 기술이 참여자에서 글로벌 대형 공공 장면의 구조적 지지자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일 제품 출력이 아니라 시스템 능력의 세계화 검증입니다. 네, 소개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축구연맹은 만 대의 연상그룹 컴퓨터와 200여 명의 공정사를 16개 경기장에 분산시켜 대회의 후방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 지원 외에도 연상그룹이 제공하는 AI 솔루션에는 AI 기반 디지털 아바타가 포함됩니다. 월드컵 개막 전날 연상그룹은 쥬리히에서 미디어의 디지털 아바타 기술을 선보입니다. 기자는 대형 탈의실과 유사한 형태의 3D 스캐너

개인들에게 3D 디지털 아바타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제축구연맹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입력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 아바타는 3D 애니메이션 형태로 경기 장면을 재현할 수 있고 오프사이드 판정 및 주요 판정 단계에서 센티미터급 심지어 밀리미터급의 정밀도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국제축구연맹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항상 앞장서왔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에서 련상그룹과 국제축구연맹의 협력은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는 심판 기술 수준과 경기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례 없는 팬 상호작용 경험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네, 2026년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축제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스포츠 행사에 깊이 참여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월드컵, 유로컵, 올림픽 등 국제 최고 스포츠 행사를 통해 빠르게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화를 돌파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제품 해외 진출에서 브랜드 해외 진출로 중국 기업들은 점차 국제 스포츠 대회의 기술 핵심층에 진입하고 있고 대회 주최 측, 업계 기관 및 전 세계 관중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마케팅 디렉터 가이 로렌트는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단순히 광고판을 구매하는 상업적 스폰서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 혁신을 유럽 축구 연맹의 대회 체계에 직접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친환경 이동과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에서의 강력한 실력은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 최고 스포츠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과거의 외부 상품 공급자에서 핵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세력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상업 확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대회 조직, 친환경 전환, 스마트 중계 및 관람 경험을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 최고 수준의 대회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함에 따라 미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더 많은 중국 기술과 중국 방안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분석과 설명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역사 죄책감을 직시해야 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4월 독일의 자이트 위클리는 미국 국가기록보관소의 파쇼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족 파쇼 역사조회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기능이 출시되자마자 접속량이 급증하여 서버가 한때 과부하되었습니다. 이 전국민적인 역사회고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조상의 어두운 과거를 직시하고 민족 역사 속의 죄악과 상처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가족 역사의 가림막을 자발적으로 벗기고 회피하지 않았으며 미화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자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같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역사적 태도에 대한 일본의 위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12월 독일은 별일을 내 새로운 기념비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쇼 폭정하에 볼스카 난민들을 추모하고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탈한 볼스카의 중세기 귀중한 문헌들을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스 총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직시하는 일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해국이 역사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고 역사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투기하고 의도적으로 세탁하며 심지어 군국주의를 맹목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다카이치 일본 수상은 악명 높은 야스쿠니 진자에 이틀 연속으로 제물과 제사비를 바쳤습니다. 이곳에는 도조 히데키, 미쓰이 이시네 등 두 손에 피를 묻힌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하는 날마다 다카이치 산하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참배하는 일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해자들을 위해 여러 차례 이름을 바르게 해주었고 피해 국민들의 감정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역사적 죄책감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뉴른베르크 재판 이후 독일은 파쇼 범죄에 대한 청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떠한 예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세 넘긴 전직 수용소 간수나 90대 고령의 기록 보관자일지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여전히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고 법정에 서게 하면서 무관용 태도로 역사의 최저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범을 방임하고 감싸주며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체 실험과 생체 해부에 참여한 731 부대의 일원인 이시카와 타츠오마루와 나키 히데오는 전 과정에서 국제 정의의 심판을 피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권위자이자 업계 고위 임원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쟁 범죄자는 사회적 명인으로 보장되었고 잔혹한 침략 범죄 행위는 조용히 가려졌습니다. 네, 역사적 기억의 전승과 형성을 두 나라의 구도 우려를 더욱 드러냅니다. 독일은 파쇼의 역사를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키고 항상 가해자의 시각으로 전쟁 재앙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는 1만 개가 넘는 장애물 동벽돌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쟁 유적지가 있어 희생자들의 이름과 고난을 도시의 질서에 새기고 역사적 경고를 대를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역사 기억을 왜곡하고 교재 개정을 통해 침략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면서 중국 침략 전쟁을 일중 전쟁으로 바꾸고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축소하며 유안부, 강제징용 노동 등 중요한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국의 피눈물로 얼룩진 광산, 부두, 공장은 산업유산으로 포장돼 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했고 석재를 약탈해 만든 침략 랜드마크는 평화의 탑으로 미화해 흑백을 뒷바꾸고 국민 인식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사회는 대체로 과거를 마주하지 않으면 과거가 조만간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자성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는 것이 역사적 부담을 벗고 국제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편으로는 침략 범죄를 체계적으로 세탁하고 전쟁 기억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평화 체제의 제약을 돌파하는 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일본의 행동에는 무시할 수 없는 안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네, 역사는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종이더미가 아니라 앞길을 밝히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경외하고 죄를 반성하면 역사는 평화를 지키는 경종이 됩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의 올바른 길을 지켜야만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페션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살다 보면 무언가를 그만 포기할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두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기와 내려놓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릅니다. 포기는 도해 볼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춰서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붙잡고 있던 것을 거두는 선택입니다. 모든 멈춤이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쳐서 물러나는 멈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스스로 비워내는 멈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멈췄는지에 따라 그 멈춤은 끝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포기와 멈춤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 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 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고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의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욱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매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운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금융규칙, 표준 제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 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직책 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 관리 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조항은행 법률 제도를 기반으로 조항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조항은행 재무예산 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 보충 기제를 보완하고 조항은행의 국가 자본금을 보강하여 조항은행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 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좌왕이 신시대 새 장종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침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왕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해농 보농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보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종의 길에서 강농, 해농, 보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김선희 가수가 부른 당신 따라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친환경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신에너지 개발은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경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초탄소 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신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에는 주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종종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중국은 탄소 달봉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종종 이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는 시간표와 노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와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예로 들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태양광 제조국이자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의 해상 풍력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풍력 발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미래 청정 에너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수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및 응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질 에너지 활용 기술도 농업 폐기물 변환, 쓰레기 발전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자원순환 이용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녕덕시대는 세계적인 선도적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자체로 개발한 고에너지 밀도 리튬 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 등주의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녕덕시대의 기술적 돌파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세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의 발전은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까지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신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신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에너지는 먼 미래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가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유를 연쇄 달리는 전통적인 자동차는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를 배출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달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녕덕시대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심장과 같다. 단순한 주행거리 확보를 넘어 주행안전과 사용수명까지 보장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를 통해 광자 에너지를 전류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에너지로 풍력 다빈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정정 에너지는 친환경 쪽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에너지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생활 이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운행,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지원 등은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보급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중국은 신에너지 기술 혁신을 계속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인터넷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지능화하고 친환경화할 것입니다. 신에너지는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녹색 엔진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아름다운 중국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강국은 중국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분야의 발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과학 보급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바침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홍란 씨의 옷에 스민 세월이란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론 추위와 더위를 가리고 때론 못을 부리려고 입는 것이 옷이다. 하여간 인간이 필수로 입는 것이 옷이기도 하다. 옷을 반드시 필수로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입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나는 그 시간을 고스란히 지나왔다. 6살 때 일이다. 옆집 영애가 놀러 나오라고 문 앞에서 부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애는 옷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구나. 지금 이불을 덮고 있단다. 어머니가 내 옷을 모두 벗겨 빨아 말리고 있었다. 그 몇 벌이 1년 4계절 내 몸을 감쌀 존부였다.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다. 겨울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교실에 넘쳐 흘렀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고 가슴에 난로가 스미자 아이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 담임 김용철 선생님의 발걸음도 경쾌했다. 선생님은 내일을 하나를 안고 교실에 들어오셔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었다. 나에게도 한 벌.

물이 사라졌다. 나는 금은 보화라도 받아는 듯 그네이를 꼭 껴안고 집에 왔다. 그네이가 소학교 시절 내가 입어본 유일한 내였다. 나는 너무 감격해 장문 한 편을 써서 반급에서 발표했다. 그 중 한 대목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아이들이 당의 따스러운 햇살 아래 행복하게 자라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는 앞으로 꼭 공부를 잘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글이 학교 게시판에 오르며 호평을 받았다. 부모님도 딸이 학교에서 내일을 타왔다며 감격해 하셨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물으셨다. 그런데 이 내일을 언니에게 주면 안 될까? 나는 고집을 부렸다. 학교에서 나를 입으라고 준 건데 어떻게 언니에게 주어요? 머리 회전이 빠르신 어머니께서

언니가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옷을 둘러싼 웃은 일도 많았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화룡의 이모 댁에 놀러 갔을 때 저녁 무렵에 어머니와 이모는 조나촌에 사시는 작은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하셨다. 내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다. 이모는 벽에 걸린 큰딸이 입던 꽃무늬 옷을 보시더니 나에게 입혔다. 옷이 어찌나 큰지 나는 마대자루에 쏙 들어간 인형처럼 보였다. 옷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 딱 맞네. 예쁘다. 인형 같구나. 22살 난 이종사촌 언니의 옷이 7살 난 나에게 맞을 리가 없었다. 어른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소학교 시절 학급에서 룡산마을 소학교에서 산등송이를 이용하여 토끼 사육장을 짓고 자력갱생하여 토끼를 기르는 것을 참관하러 갈 때도 나는 입을 옷이 없어 가지 못했다. 옷이 날개라지만 나에게 옷은 살을 가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질 좋고 멋진 옷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친구들은 옷을 사러 시장을 높이곤 했다. 나도 처음엔 그 풍랑에 휩쓸렸다가 곧 멈추었다. 집 옷장에 딸들이 사준 옷도 산더미인데 불필요한 소비는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0년 동안 입었던 옷의 량도 최근 산 옷의 량과 정비례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옷들은 질도 좋고 쉽게 헤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사는 것은 낭비라고 느껴진다. 나는 낡아 헤어진 옷들을 정리하여 예쁜 꽃무늬가 있는 것은 조각보로 만들어 가을에 고추나 채소를 말릴 때 사용한다. 오랫동안 옷장에서 별을 보지 못했던 옷들이 주인의 손길을 거쳐 새 모습으로 태어나 하늘과 친구하고 바람과 속삭이며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기쁨을 누린다. 내가 너무 낡아 못 입게 되면 보드라운 소재가 살갗처럼 익숙하고 흡수력이 좋아 구들짝 물기를 닦는 걸레로 쓴다. 돈이든 물건이든 아끼고 절약해서 나쁠 것은 없다. 짠돌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 오히려 낭비는 수치다. 오늘 쓸 돈이 충분하다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삶이다. 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 그 옷들 좀 버리세요. 아, 사람이 명리 모자라지 옷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극히 정확한 말이지만 나에게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 집에 있는 옷들은 대부분 딸과 형제, 친지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사준 옷들인데 어떻게 무심히 버릴 수 있겠는가. 객제서 사업하시던 남편이 결혼 기념으로 사준 소머리에 입는 겉옷과 디자인이 멋진 서복은 50년 세월을 견증하며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어머니께서 밤새 한땀 한땀 지어주신 모본단 첫날 이불도 나에겐 보물이다. 어머니의 정성과 숨결이 서린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애착 가졌던 물건에는 사랑과 정이 서려 있다. 웃고 울던 지난날의 희로애락이 스며든 그 옷들과 옛 기억을 보따리에 싸서 두었다가 어느 날 끈을 풀면 술술 풀려나오는 이야기들로 나는 가끔 촉이 묻어나는 글을 쓰곤 한다. 옷은 시기성을 타고 료행이 강하다. 바람처럼 스치는 요행을 따라잡느라 돈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옷차림이 품위를 더하고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유익한 면도 있다. 하지만
오시한 인간.

자신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한다. 멋진 옷으로 지식과 기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처럼 오랫동안 옷 기근을 겪어야 비로소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운 줄 알고 아낄 줄 안다.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바지 한 벌 신자면 폭이 80cm의 면지물이 2m, 자로 치면 6자가 필요했다. 그때 국가에서는 1인당 면평균 22.5자의 부표를 배급했다. 말하자면 성인 바지 3벌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시집갈 딸이 있는 집에서는 첫날 입을 안감을 사들을 부표가 없어 고민이 컸다. 이에 마을 어머니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딸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부표 5자씩을 호조금처럼 내기로 하고 누군가가 통일 관리하여 시집가는 딸에 가는 집에 60자씩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의식이 빛나는 생활의 지혜가 스민 선조들의 발상이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뭉친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결혼 같은 큰일도 그렇게 지혜롭게 넘겼던 시절, 형제는 많고 돈과 부표는 없던 때에 옷을 마음껏 입는다는 것은 꿈과도 같았다. 그런 시대적 아픔이 세포에 깊이 새겨져 나에게 조략하며 살 것을 늘 일깨워준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졌다. 하지만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 성군들을 키우며 많은 옷이 생겼다. 오이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들 탓에 입어보기도 전에 작아져 버리는 옷도 있었다. 한때 우리 구역 보일러실에서 살던 호북성 출신 새 식구가 있었다. 그 집 딸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한 묶음 건넸다. 너무 감동했다며 그들은 간단한 선물을 챙겨 우리 집을 찾아와 100번 사례했다. 내가 짠돌이라 해서 무엇이든 꽉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여유가 생기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것이 정의요 인간성이라 생각한다. 꽃은 활짝 피어야 아름답다. 서로 도우며 진실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살아갈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나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옷부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사람과 인연을 함부로 끊지 못하듯 물질에도 정감이 스며들고 사랑이 깃든다. 그래서 나는 낡은 옷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연유로 나는 낡은 옷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0: 바람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두편 단료입니다. 던질 투에 채찍편 끈을 단 흐를

으로 풀이되는 투편 단료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법문라는 전진 황제 부견이 신임했던 재상 왕맹을 역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맹은 전진의 부견왕을 섬기면서 화북 통일에 큰 공헌을 한 현실입니다. 왕맹은 말단 관직인 관사로 있다가 부견에 의해 시평의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시평현은 경사의 서북문호로서 중요한 곳이었지만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극심하고 강도와 도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왕맹은 부임하자마자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죄질이 무거운 자는 왕족의 친인척이라도 형벌을 소순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부견왕의 처남 강덕이 술에 취해 장안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빼앗고 여성들을 가늠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맹은 그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귀족 세력들은 부견에게 상사를 올려 왕맹을 잡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결국 왕맹은 장안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부견이 직접 왕맹을 심문했습니다. 관리라면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마땅한데 부임한 지 얼마 되었다고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왕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점은 소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평한 나라라면 레이로 다스렸겠지만 레가 어지럽혀진 나라는 필히 오만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폐하께서 그곳에 소신을 보내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다해 나라를 어지럽히는 흉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모조리 뿌리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물의 권세가들이 제거되어야 더 이상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약했다면 소신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견은 왕맹의 말에 탄복하고 그를 삼공으로 승진시켜 재상에 임명했습니다. 그 후 왕맹은 부견을 보좌하여 내정을 개혁함으로써 사비 기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태평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수차례의 전쟁에서도 공을 세워 10년 사이에 북방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북방이 견고해지자 부견은 자신의 세력을 남방의 진품나라까지 확장하려 했지만 왕맹이 반대로 줄곧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맹이 죽고 나서도 부견은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태원 8년에 진나라 정벌에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신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좌복사 권익이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배하, 진나라 토벌은 아직 이릅니다. 오늘의 비록 병력은 약하지만 이름난 장수인 상과 환중이 있습니다. 경시에서는 안 됩니다. 권익이 말이 끝나자 장군 서골도 반대 나섰습니다. 배하, 진나라는 긴 장강을 초년 병풍으로 삼고 있고 나라를 보유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만 해왔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공격했다간 그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장군의 말에 부견은 녹이 등등했습니다. 관은 전하를 돌며 도편단류, 즉 채찍을 던져 강의 흐름을 막았던 사람이오. 장강이 뭐 그리 대단하다 말이오. 내가 가진 장수와 병사들이 던진 채찍만으로도 장강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진나라가 무슨 수로 대항한단 말이오. 부견은 대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살후 부견은 새롭게 장군을 임명하고 90만 명의 대군을 친히 인솔하여 남아했습니다. 이에 맞서 진나라 측은 장군 산의 통솔하에 고작 8만 명의 군사로 대적했습니다. 결과는 진나라의 대승이었고 부견이 이끈 대군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치통감 진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두편단료라는 고사성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만물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중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0: 조락지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국 러시아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1: 공무원이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때 관한 실초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로봇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병 종석이는 생물 다양성은 지구를 생기와 활력으로 차넘치게 하는 인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는 지구라는 인류의 터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작 이해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국가 공무원을 주체로 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생태 안전에 중국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도 서장 령양리 이주가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커커시리 관리처 오도량 보호소에서는 수백 마리의 서장 령양이 무리를 지어 요요히 거닐고 있습니다. 2016년 삼강원 국가공원 체제 시범이 시작된 이후 10년 동안 정혜성은 과학적인 목축 감소와 초지 복원을 추진하면서 하늘과 땅의 일체화 생태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일련의 보호 조치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장령양, 눈표범 등 여러 희귀종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삼강의 원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활기찬 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습근평 총사기는 항상 인류 문명에 대해 고도로 책임지는 높이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에 놓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사기는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쳐 지구 생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지 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것이고 자연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연 경관에서 가장 독특하며 자연 요산에서 가장 정수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을 점차 국가공무원 체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태가 흥하면 문명이 흥한다는 역사적 원년성을 제기해서부터 자연 생태계의 원래 모습과 완전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결단력을 강조하기까지 그리고 현지 보호와 이주 보호를 결합한다는 정밀한 포치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총사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물종 보호에서 체계적인 보호로 향상시켰으며 생태 관리를 단일한 요소 관리로부터 종합 관리, 체계적 관리, 근원적 관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특색의 보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그림이 점차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중국의 가장 감동적인 바탕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3개의 참대공

0: 종군 생태 통로를 개통해 전국 70% 이상의 야생 참대곰이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야생에서 멸종된 푸세발스키 야생마는 개체수가 900마리를 돌파해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 아시아 코끼리 짧은 코 가족의 북상 남귀 려정은 이미 세계가 중국의 생태 보호를 관찰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 개체수는 약 400마리로 증가했고 새끼 코끼리의 연간 출생률은 약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성반나 야생 코끼리 계곡에는 신생 코끼리 체종이 158kg에 달하는 아기 코끼리가 도착해 현지 아시아 코끼리의 인공 번식 체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법이 정식으로 시행돼 플래그십 물종 보호가 국가공무원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됐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가공원에서는 해남 긴팔원숭이가 더 이상 고립된 섬에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 강, 계곡 등 차단된 지역에 38곳의 밧줄 통로를 정성껏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남 긴팔원숭이가 모기를 찾는 발걸음이 더 멀어지고 활동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는 7군 44마리로 증가해 전 세계 긴팔원숭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체군으로 됐습니다. 현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야생동식물의 이주지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남 국가식물원의 새로 개장한 이주보호 및 활용중점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인공번식, 개체군 확대, 야생복귀를 통해 국가 2급 중점 보호 극이 식물인 털병목소의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설정한 육지와 해양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전체 35개 생물다양성 보호 우선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2개의 산수공정 프로젝트가 배치돼 총 1억 2천만 모 이상의 토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문을 주체로 하고 자연보호구역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공문을 보충하는 새로운 현지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육상 생태계 류형의 90%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개체군의 74%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은 생물 다양성 보호의 주요 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2030년까지 산림 피복률을 25.8%에 도달시키고 중요한 서식지, 생태 회랑 및 철새 이동 통로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 가자흐스탄 의회 하원의장 코시아노브, 러시아 연방위원회 의장 마트비엔코, 국가두마 의장 볼로딘의 초청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기간 가자흐스탄과 러시아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진행하고 방문 기간 러시아에서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 국무원이 최근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의견은 의무교육 단계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의 현지 공립학교 입학 비율을 제고하고 해당 자녀들을 상주지의 유아교육과 고중단계 교육 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더 많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거주하고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상주 인구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취업지에서 직원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거주증 소지자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책 시행을 강화하고 타지역 진료 시 직접 결제관리 봉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을 잘 수행하고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상주 인구를 상주지의 아동돌봄, 노인돌봄 등 기본 공공봉사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의견은 상주 인구와 봉사 반경에 따라

0: 공공봉사시설의 공간적 배치를 개선하고 기본 공공봉사 자원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분배를 촉진하며 거주층의 상호 인정 등 경험을 확대하고 유동인구가 기본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고 명확했습니다.
1: 올바른 취조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전교된 이후로 절강성 유호시와 천리시 무충군은 실제 업무와 결부해 심층 점검과 실제 개진을 병행하면서 학습 교양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고품질 발전에 실제 효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유호시에서는 광범위하게 학습 연구 토론을 전개하면서 당원과 간부들이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핵심 요일을 깊이 터득하도록 인도하고 문제 점검과 기준을 학습 교양에 관통시켰습니다. 전시 각급 당원 간부들은 교업과 종점 프로젝트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에서는 제품 판매로부터 브랜드 판매로의 전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지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시장의 권익을 잘 수호하는 사항이 일부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요해한 이호시는 시장 감독관리, 상무, 사법 등 부문을 조직해 브랜드 해외 관측 봉사 기재를 수립하고 글로벌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적시적으로 장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49개 기업에 140여 개 브랜드에 대해 관측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후로 EOC의 현초급 이상 지도부와 지도 간부들은 48개 문제 명제서를 만들고 268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조사 점검했습니다. 천진시 무총구에서는 학습과 점검 개진을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천진 하부 협동발전산업의 이전 수용지역으로서 무총구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하여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각 료형 경영 주체 14,000개를 방문했습니다. 기업 유치 후 전 주기에 걸친 봉사가 아직 충분히 세밀하지 못하고 포괄적이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 정부는 기업 전담 인원 봉사 기재를 심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칭과 애로사항 접수, 적시적인 상황 통보 등 7가지 업무 기재를 활용하여 기업 지원 봉사의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총구에서 새로 유치한 기업은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생산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봉사 전담 부문은 모총구와 랑방시 인력자원 사회보장 부문과 연계해서 정밀한 인력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현재 모총구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서 간 협력 의식 부족, 혁신에 대한 인내심과 집중력 유지 미흡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교육 과정에서 도출한 문제 목록 123개를 만들고 1260여 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판단해 이에 대해 항목별 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5월 22일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 발사 임무의 전구역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현재 발사 임무 각 시스템은 관련 기능 점검을 완료하고 발사 전 각종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북경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일된 지휘 아래 주천 위성발사센터, 서안 위성측정통제센터 그리고 임무 관련 각 측정 관제소가 연동 조율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발사 준비와 발사 및 비행 과정 중의 다양한 기술 상태와 작업 과정을 전면적으로 모의 시험했습니다. 현재 우주정거장 조갑체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기능과 성능이 안정적입니다.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궤도에서 신주 23호 승무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5월 22일 공문 보도 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관계자가 제4회 전국국제공군망 촉진 박람회가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 지능형 기술 체인과 첨단 제조 체인, 친환경 농업 체인, 건강 생활 체인, 스마트 자동차 체인, 청정 에너지 체인, 공급망 봉사 전시구역 등 6대 체인과 1개 전시구역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인공지능 특별구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676개의 중국과 해외 주요교,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 기업과 업계 기관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85개 국가와 지구, 국제기구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참가 비율은 36.5%에 달합니다. 그중 미국 기업과 기관의 참가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 기업들이 초청한 공급망 상하류 협력 동반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참가 기업 수는 1,2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6년판 글로벌 공급망 촉진 보고 등 최신 성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0: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친환경 전력 증서 총 29억 4,700만 개가 발급됐습니다. 친환경 증서 거래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가 친환경 인증서 발급의 주력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운남성, 사천성, 내몽골 자치구, 신강 위글 자치구, 호북성의 발급량이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의 합산 발급량은 전국 총 발급량의 45.2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전국적으로 거래된 친환경 인증서는 9억 3천만 개로 동기 대비 1.08배 증가했습니다. 그중 기업은 친환경 인증서 거래와 소비의 주력구도로 참여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친환경 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이 개당 5.57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친환경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5월 22일 생태종합보상 추진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생태보호 중점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조치를 개선하고 생태취하 라쿠지역에 대한 생태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며 생태보상 기금 조성을 모색하고 생태보상 재원 조달 경로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0: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별도 품목

0: 지구에 수출되면서 중국 대외무역의 질적 고도화와 효율 증대를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국가 림업 천국이 22일 우리나라의 희귀종 야생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 위기 야생식물이 긴급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 열대 우림 국가공원 내에서 활동하는 우림의 요종 해남 긴팔 원숭이는 우리나라 국가 1급 종전보호 야생동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유 고유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남 긴팔 원숭이 3마리가 태어나 개체수가 44마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긴팔 원숭이 중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체군입니다. 국가 림업 천국 야생 동식물 보호사 1급 순식원 장성령은 전국 200여 종의 희귀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 회복적 증가 단계에 접어들었고 100여 종의 멸종 위기 야생 식물이 긴급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국가 종점 보호 육생 야생 동물 및 야생 식물 종의 보호률은 8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지역 체계와 국가식물원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중요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0: 파키스탄 육군 참모장이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이란과 미국 간의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 고위 관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란에 대한 관원은 이번 방문이 합의의 초기 구도와 관련해 각 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협상팀을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당면 이란과 미국의 협정이 거의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양측 간의 의견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단 몇 차례의 중재나 몇 주간의 협상만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당면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을 추진하는 데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핵 문제 관련 의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상황, 미국의 해상약탈 행위 종식 등 문제들이 여전히 협상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2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이 당일 무인기 16대를 동원해 세 차례에 걸쳐 루한스크 지역의 한 학교를 공격하여 현재까지 6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격을 받은 학원 근처에 군사시설이나 특수부문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류국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내분이 끊이지 않는 영국 정계의 고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대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이 최근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 하원의원 보충선거에서 노동당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는 그가 영국 소장직을 놓고 경쟁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소장직 쟁탈전은 백열화되고 있습니다. 5월 초 노동당은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겪으면서 전국 득표율이 17%라는 역사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보건 대신 US 스트리티는 스타머 정부를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혼란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보건 대신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70명이 넘는 노동당 의원들이 스타무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밴드는 심지어 노동당이 내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임 일정을 명확히 할 것을 스타무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리틴 보건대신은 16일 노동당이 당대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노동당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영국 주간지 뉴폴리티코에 따르면 노동당 각 파벌은 스타무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일치 단결했다고 합니다. 이 쟁탈전의 배경에는 노동당이라는 큰 배 자체의 용골이 이미 녹슬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 26%, 녹색당 18%, 보수당 17%, 노동당 17%, 자유민주당 16%로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좌익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노동당의 큰 천막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북부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비를 맞으며 노동당은 우유값이 얼마이고 빵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비난할 때 노동당의 본래 대표성은 이미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게다가 보수당과 함께 영국의 양당 구도를 구축했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이 대표성과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1920년대 급속히 추락해 변두리 정당으로 전락한 전철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노동당은 바로 그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령 버넘이 집권한다 해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화와 선거 제도의 개혁이 노동당의 구조적 쇠퇴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보다 먼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위기의 영향은 참으로 깊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의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도 2호선이 바로 국가통치난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이 2009년에 이미 발표한 이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부 구간을 취소하고 노동당이 집권한 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난국을 겪으면서 전면 운영 시간이 본세기 40년대 초 수준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고속철 비용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급등했습니다. 영국 교통 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이는 역대 정부가 저지른 슬로모션 자동차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국가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국내 총생산액은 전월 대비 0% 성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부로는 유럽과 중동 내 정세 불안에 충격이 있고 내부로는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난제는 책임자를 교체한다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 통화 팽창, 치안 악화, 그리고 그치지 않는 항의 시위. 영국이 이와 같은 곤경에서 벗어나자면 선거 주기를 초월한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정계에서 가장 희소한 것이 바로 이런 공감대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 끊이지 않는 영국 정계의 고질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면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송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금평 국정운영 로나 제4권의 내용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역사의 죄책감을 직시해야 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합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자. 2021년 1월 22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절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0: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청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주왕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엄 치당에 관한 당주왕의 중대 방침, 중대 원칙, 중점 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주왕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조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주왕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유수 추적 이어집니다.

0: 뉴스 추적.
1: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대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48개 팀이 참가함으로써 대회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AI 기술이 실험실에서 대규모로 축구장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이를 첫 번째 AI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인판티노 회장은 국제축구연맹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참가팀과 경기 관람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동시에 각국 팬들에게 놀랍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자는 스위스 주리히에 위치한 국제축구연맹 본부를 직접 방문해 이곳에서 활약하는 첨단 기술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중국 기업과 기술이 이번 월드컵에 어떻게 깊이 힘을 실어주는지 목격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본부 1층 로비에는 다양한 크기의 해신그룹 LED 디스플레이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배경판에는 기술로 가득 찬 생활이라는 표어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기자회견에서 해신그룹이 2026년 월드컵 비디오 부심 디스플레이 기술의 공식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신그룹 RGB 미니 LED TV가 2026년 월드컵 비디오 심판 센터에 전면 입주합니다. 초고 색역과 색 정확성을 바탕으로 이 기술은 경기 현장의 모든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보관하여 심판이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닉 브라운 국제축구연맹 비즈니스 협력 리사는 해신그룹의 기술은 선도적인 혁신이 어떻게 선수, 심판, 팀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업계의 혁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로미 케인은 이 기술이 축구 관람 방식에 중대한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네, 디스플레이 기술이 눈이라면 AI 아키텍처는 대회를 지탱하는 두뇌입니다. 첨단 기술 연구 기관 미진 연구가 발표한 제1회 AI 월드컵 장면의 승리 백서에 따르면 올해 월드컵의 핵심 변화는 AI가 경기 운영 구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정 논란, 트래픽 급증, 다국어 소통 등 장면에서의 AI 활용 방법이 포함됩니다. 백서에 따르면 이번 스포츠 행사에서 연상그룹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탄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공식 기술 파트너로서 연상그룹의 하이브리드 AI 아키텍처와 장면 운영 능력은 대회의 핵심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상그룹이 제공하는 AI 장비, 서비스 및 솔루션은 대회 운영, 판정 지원, 관람 경험 등 핵심 프로세스를 포괄할 것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이는 중국 기술이 참여자에서 글로벌 대형 공공 장면의 구조적 지지자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일 제품 출력이 아니라 시스템 능력의 세계화 검증입니다. 네, 소개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축구연맹은 만 대의 연상그룹 컴퓨터와 200여 명의 공정사를 16개 경기장에 분산시켜 대회의 후방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 지원 외에도 연상그룹이 제공하는 AI 솔루션에는 AI 기반 디지털 아바타가 포함됩니다. 월드컵 개막 전날 연상그룹은 쥬리히에서 미디어의 디지털 아바타 기술을 선보입니다. 기자는 대형 탈의실과 유사한 형태의 3D 스캔 모듈에 들어가 단 1분 만에 인체 전신 데이터 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용 3D 디지털 분신이 생성되어 마치 과학 환상 영화 장면에 있는 듯 느낌을 줍니다. 연상그룹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사인 산티아고 만소는 월드컵 기간 동안 28대의 3D 스캐닝 모듈을 배치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3D 디지털 아바타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국제축구연맹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입력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 아바타는 3D 애니메이션 형태로 경기 장면을 재현할 수 있고 오프사이드 판정 및 주요 판정 단계에서 센티미터급 심지어 밀리미터급의 정밀도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국제축구연맹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항상 앞장서 왔다고

국제 최고 스포츠 행사를 통해 빠르게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화를 돌파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제품 해외 진출에서 브랜드 해외 진출로 중국 기업들은 점차 국제 스포츠 대회의 기술 핵심층에 진입하고 있고 대회 주최 측, 업계 기관 및 전 세계 관중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마케팅 디렉터 가이 로렌트는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단순히 광고판을 구매하는 상업적 스폰서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 혁신을 유럽 축구 연맹의 대회 체계에 직접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친환경 이동과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에서의 강력한 실력은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비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 최고 스포츠 행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과거의 외부 상품 공급자에서 핵심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세력으로 도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홍보와 상업 확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자체 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대회 조직, 친환경 전환, 스마트 중계 및 관람 경험을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 최고 수준의 대회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함에 따라 미래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더 많은 중국 기술과 중국 방안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스포츠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분석과 설명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역사 죄책감을 직시해야 전쟁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4월 독일의 자이트 위클리는 미국 국가기록보관소의 파쇼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가족 파쇼 역사 조회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기능이 출시되자마자 접속량이 급증하여 서버가 한때 과부하되었습니다. 이 전 국민적인 역사 회고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조상의 어두운 과거를 직시하고 민족 역사 속의 죄악과 상처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가족 역사의 가림막을 자발적으로 벗기고 회피하지 않았으며 미화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자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같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역사적 태도에 대한 일본의 위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12월 독일은 베를린 내 새로운 기념비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쇼 폭정하에 볼스카 난민들을 추모하고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탈한 볼스카의 중세기 귀중한 문헌들을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스 총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직시하는 일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해국이 역사적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고 역사의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역사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투기하고 의도적으로 세탁하며 심지어 군국주의를 맹목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다카이치 일본 수상은 악명 높은 야스쿠니 진자에 이틀 연속으로 제물과 제사비를 바쳤습니다. 이곳에는 도조 히데키, 미쓰이 이시네 등 두 손에 피를 묻힌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면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하는 날마다 다카이치 산하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참배하는 일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해자들을 위해 여러 차례 이름을 바르게 해주었고 피해 국민들의 감정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역사적 죄책감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뉴른베르크 재판 이후 독일은 파쇼 범죄에 대한 청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시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떠한 예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세 넘긴 전직 수용소 간수나 90대 고령의 기록 보관자일지라도 범죄에 연루되면 여전히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고 법정에 서게 하면서 무관용 태도로 역사의 최저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범을 방임하고 감싸주며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인체 실험과 생체 해부에 참여한 731 부대의 일원인 이시카와 타츠오마루와 나키 히데오는 전 과정에서 국제 정의의 심판을 피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권위자이자 업계 고위 임원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의 전쟁 범죄자는 사회적 명인으로 보장되었고 잔혹한 침략 범죄 행위는 조용히 가려졌습니다. 네, 역사적 기억의 전승과 형성은 두 나라의 구도 우려를 더욱 드러냅니다. 독일은 파쇼의 역사를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키고 항상 가해자의 시각으로 전쟁 재앙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는 1만 개가 넘는 장애물 동벽돌과 지금까지 남아있는 전쟁 유적지가 있어 희생자들의 이름과 고난을 도시의 질서에 새기고 역사적 경고를 대를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역사 기억을 왜곡하고 교재 개정을 통해 침략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면서 중국 침략 전쟁을 일중 전쟁으로 바꾸고 남경 대학살을 남경 사건으로 축소하며 유안부, 강제징용노동 등 중요한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해왔습니다. 피해국의 피눈물로 얼룩진 광산, 부두, 공장은 산업유산으로 포장돼 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했고 석재를 약탈해 만든 침략 랜드마크는 평화의 탑으로 미화해 흑백을 뒷바꾸고 국민 인식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사회는 대체로 과거를 마주하지 않으면 과거가 조만간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자성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는 것이 역사적 부담을 벗고 국제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편으로는 침략 범죄를 체계적으로 세탁하고 전쟁 기억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고 평화 체제의 제약을 돌파하는 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일본의 행동에는 무시할 수 없는 안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네, 역사는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종이더미가 아니라 앞길을 밝히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경외하고 죄를 반성하면 역사는 평화를 지키는 경종이 됩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의 올바른 길을 지켜야만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페션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살다 보면 무언가를 그만 포기할지 아니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두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기와 내려놓음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릅니다. 포기는 도해 볼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춰서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붙잡고 있던 것을 거두는 선택입니다. 모든 멈춤이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쳐서 물러나는 멈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스스로 비워내는 멈춤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멈췄는지에 따라 그 멈춤은 끝을 바라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포기와 멈춤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소원.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항은행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금융시장의 등록, 위탁관리, 정산, 결제, 신용조회 등 체계를 건설하고 관리 감독 기틀과 접근 제도를 완비하며 중요한 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관리와 상호연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동지불의 상호연계를 추진하여 이전 지불의 편리성, 보편성, 포용성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돈세탁 고위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돈세탁 방지 감독 관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인민폐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응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종합통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금융안정보장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최종 대출 자로서의 질책 설정을 견지하고 금융위험에 대한 감시 측정과 조기 경보 및 원천적 예방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위험 조기 지정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고 행위 기능에 대한 감독 관리와 관통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 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독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상시화된 위험 처리 기제 건설을 추진하고 위험 처리 쟁략 방법 제도를 풍부히 하고 보완하며 금융안정보장기금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예금보험 기금 위험 처리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여 시스템적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조율적이고 협력적인 국제금융 거버넌스 기제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업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금지 목록 관리 모델을 보완하며 금융의 경외 무역과 투용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민폐 국제화를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착실하게 추진하고 기반성 제도 배치를 최적화하며 이민폐의 역외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역외 이민폐 금융 상품을 풍부히 하며 이민폐 정산 결제 운행 배치를 최적화하고 통화 스와프 기재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제금융 거버넌스에 깊이 있게 동참하고 중대한 국제금융규칙, 표준 제정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수준의 개방에 부응되는 금융감독관리와 위험예방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개방 조건에서의 금융안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조항은행의 직책 리행에 부응되는 재무예산 관리 체계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법, 금융안정법, 돈세탁방지법 등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0: 중앙은행 봄룰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내부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재무예산관리 제도를 실행하며 총준비금, 특정준비금, 손실삭제, 자본보충기제를 보완하고 중앙은행의 국가자본금을 보강하여 중앙은행의 자산 대차대조표가 더욱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능동적인 조정과 금융위험에 대한 적시적인 대처를 확보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처음으로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조항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포진 바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이 삼농 본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고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삼농 사업에 대한 일관적인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과시했기에 비련코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욱 잘 추진하는 데 강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당의 삼농 방침과 정책을 풍부히 발전시키는 데서의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우리 당은 창건된 후 시종 농민에게 의거하고 억만 농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우리 당은 정책과 책략을 통하여 억만 농민들을 기밀히 단결시키는 데 깊은 종실을 돌리면서 공동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시종 삼농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존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제하고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 발전을 제약하는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를 힘써 혁파했습니다. 생산 전, 생산 과정, 생산 후 각 거류와 각 류행의 경영 주체를 포괄하는 농업 지원 보호 제도를 수립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정책 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강농, 해농, 부농 제도에 대한 지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그 혜택 보급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제도 체계가 날로 성숙 완비돼 농업과 농촌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우리 당의 지속적인 종농 강농의 전략과 결책은 완전히 정확하며 당의 삼농 정책은 억만 농민들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천 모색과 정책 혁신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강농, 해농, 부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의 친환경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신에너지 개발은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경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신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에는 주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종종 에너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중국은 탄소 달봉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종종 이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는 시간표와 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일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 돌파와 산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예로 들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태양광 제조국이자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의 해상 풍력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풍력 발전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미래 청정 에너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수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중국은 수소 생산, 저장 및 응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생물질 에너지 활용 기술도 농업 폐기물 변환, 쓰레기 발전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자원순환 이용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녕덕시대는 세계적인 선도적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자체로 개발한 고에너지 밀도 리튬 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 등주의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녕덕시대의 기술적 돌파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세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친환경 이동 수단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의 발전은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까지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신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신에너지의 보급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 오염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에너지는 먼 미래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가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유를 연쇄 달리는 전통적인 자동차는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를 배출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달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녕덕시대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의 심장과 같다. 단순한 주행거리 확보를 넘어 주행안전과 사용수명까지 보상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광전 효과를 통해 광자 에너지를 전류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에너지로 풍력 다빈 날개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정정 에너지는 친환경 쪽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에너지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생활 이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운행,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지원 등은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보급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중국은 신에너지 기술 혁신을 계속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여 에너지 인터넷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지능화하고 친환경화할 것입니다. 신에너지는 중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녹색 엔진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어 아름다운 중국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강국은 중국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분야의 발전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과학 보급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혜와 힘을 바침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홍란 씨의 옷에 스민 세월이란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론 추위와 더위를 가리고 때론 못을 부리려고 입는 것이 옷이다. 하여간 인간이 필수로 입는 것이 옷이기도 하다. 옷을 반드시 필수로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입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나는 그 시간을 고스란히 지나왔다. 6살 때 일이다. 옆집 영애가 놀러 나오라고 문 앞에서 부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애는 옷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구나. 지금 이불을 덮고 있단다. 어머니가 내 옷을 모두 벗겨 빨아 말리고 있었다. 금요벌이 1년 4계절 내 몸을 감쌀 존부였다. 소학교 4학년 때 일이다. 겨울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요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교실에 넘쳐 흘렀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고 가슴에 난류가 스미자 아이들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 담임 김용철 선생님의 발걸음도 경쾌했다. 선생님은 내일을 하나로 안고 교실에 들어오셔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었다. 나에게도 한 벌이 차려졌다. 나는 금은 보화라도 받아는 듯 그네이를 꼭 껴안고 집에 왔다. 그네이가 소학교 시절 내가 입어본 유일한 네이였다. 나는 너무 감격해 장문 한 편을 써서 반급에서 발표했다. 그중 한 대목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십니다. 아이들이 당의 따스러운 햇살 아래 행복하게 자라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나는 앞으로 꼭 공부를 잘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글이 학교 게시판에 오르며 호평을 받았다. 부모님도 딸이 학교에서 내일을 타왔다며 감격해 하셨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물으셨다. 그런데 이 내일을 언니에게 주면 안 될까? 나는 고집을 부렸다. 학교에서 나를 입으라고 준 건데 어떻게 언니에게 줘요? 머리 회전이 빠르신 어머니께서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으셨다. 즉 학교 갈 때만 내가 입고 일요일이나 언니가 외출할 일이 있을 때는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옷을 둘러싼 우스운 일도 많았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화룡의 이모 댁에 놀러 갔을 때 저녁 무렵에 어머니와 이모는 조나촌에 사시는 작은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고 하셨다. 내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다. 이모는 벽에 걸린 큰딸이 입던 꽃무늬 옷을 보시더니 나에게 입혔다. 옷이 어찌나 큰지 나는 마대자루에 쏙 들어간 인형처럼 보였다. 옷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 딱 맞네. 예쁘다. 인형 같구나. 22살 난 이종사촌 언니의 옷이 7살 난 나에게 맞을 리가 없었다. 어른들도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소학교 시절 학급에서 룡산마을 소학교에서 산등송이를 이용하여 토끼 사육장을 짓고 자력갱생하여 토끼를 기르는 것을 참관하러 갈 때도 나는 입을 옷이 없어 가지 못했다. 옷이 날개라지만 나에게 옷은 살을 가리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질 좋고 멋진 옷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친구들은 옷을 사러 시장을 누비곤 했다. 나도 처음엔 그 풍랑에 휩쓸렸다가 곧 멈추었다. 집 옷장에 딸들이 사준 옷도 산더미인데 불필요한 소비는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60년 동안 입었던 옷의량도 최근 산 옷의량과 정비례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옷들은 질도 좋고 쉽게 헤어지지도 하는데 자꾸 사는 것은 낭비라고 느껴진다. 나는 낡아 헤어진 옷들을 정리하여 예쁜 꽃무늬가 있는 것은 조각보로 만들어 가을에 고추나 채소를 말릴 때 사용한다. 오랫동안 옷장에서 별을 보지 못했던 옷들이 주인의 손길을 거쳐 새 모습으로 태어나 하늘과 친구하고 바람과 속삭이며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하는 기쁨을 누린다. 내가 너무 낡아 못 입게 되면 보드라운 소재가 살갗처럼 익숙하고 흡수력이 좋아 구들장 물기를 닦는 걸레로 쓴다. 돈이든 물건이든 아끼고 절약해서 나쁠 곳은 없다. 짠돌이란 소리를 들어도 좋다. 오히려 낭비는 수치다. 오늘 쓸 돈이 충분하다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삶이다. 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엄마, 그 옷들 좀 버리세요. 아, 사람이 명리 모자라지 옷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지극히 정확한 말이지만 나에게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 집에 있는 옷들은 대부분 딸과 형제, 친지들이 명절이나 기념일에 사준 옷들인데 어떻게 무심히 버릴 수 있겠는가. 객제소 사업하시던 남편이 결혼 기념으로 사준 소못 위에 입는 겉옷과 디자인이 멋진 서복은 50년 세월을 견증하며 지금도 내 곁에 있다. 어머니께서 밤새 한땀 한땀 지어주신 모본단 첫날 이불도 나에겐 보물이다. 어머니의 정성과 숨결이 서린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애착 가졌던 물건에는 사랑과 정이 서려 있다. 웃고 울던 지난날의 희로애락이 스며든 그 옷들과 옛 기억을 보따리에 싸서 두었다가 어느 날 끈을 풀면 술술 풀려나오는 이야기들로 나는 가끔 촉이 묻어나는 글을 쓰곤 한다. 옷은 시기성을 타고 요행이 강하다. 바람처럼 스치는 요행을 따라잡느라 돈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옷차림이 품위를 더하고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유익한 면도 있다. 하지만 옷이 한 인간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한다. 멋진 옷으로 지식과 기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처럼 오랫동안 옷 기근을 겪어야 비로소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운 줄 알고 아낄 줄 안다.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바지 한 벌 신자면 폭이 80cm의 면직물이 2m, 자로 치면 6자가 필요했다. 그때 국가에서는 1인당 면평균 22.5자의 부표를 배급했다. 말하자면 성인 바지 3벌 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시집갈 딸이 있는 집에서는 첫날 입을 안감을 사들일 부표가 없어 고민이 컸다. 이에 마을 어머니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딸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부표 5자씩을 호조금처럼 내기로 하고 누군가가 통일 관리하여 시집가는 딸이 가는 집에 60자씩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의식이 빛나는 생활의 지혜가 스민 선조들의 발상이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지혜가 있고 뭉친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지혜로운 어머니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결혼 같은 큰일도 그렇게 지혜롭게 넘겼던 시절, 형제는 많고 돈과 부표는 없던 때에 옷을 마음껏 입는다는 것은 꿈과도 같았다. 그런 시대적 아픔이 세포에 깊이 새겨져 나에게 절약하며 살 것을 늘 일깨워준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고 대다수 사람들의 삶도 윤택해졌다. 하지만 땅은 넓고 인구는 많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 성군들을 키우며 많은 옷이 생겼다. 오이처럼 쑥쑥 자라는 아이들 탓에 입어보기도 전에 작아져 버리는 옷도 있었다. 한때 우리 구역 보일러실에서 살던 호북성 출신 세 식구가 있었다. 그 집 딸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나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한 묶음 건넸다. 너무 감동했다며 그들은 간단한 선물을 챙겨 우리 집을 찾아와 100번 사례했다. 내가 짠돌이라 해서 무엇이든 꽉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니다. 여유가 생기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것이 정의요 인간성이라 생각한다. 꽃은 활짝 피어야 아름답다. 서로 도우며 진실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살아갈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나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옷부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사람과 인연을 함부로 끊지 못하듯 물질에도 정감이 스며들고 사랑이 깃든다. 그래서 나는 낡은 옷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연유로 나는 낡은 옷들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두편 단료입니다. 돈질 두에 채찍편 끈을 단 흐를 료로 풀이되는 두편 단료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법문란은 전진 황제 부견이 신임했던 재상 왕맹을 역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왕맹은 전진의 부견 왕을 섬기면서 화국 통일에 큰 공헌을 한 현실입니다. 왕맹은 말단 관직인 관사로 있다가 부견에 의해 시평의 현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시평현은 경사의 서북문호로서 중요한 곳이었지만 관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극심하고 강도와 도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왕맹은 부임하자마자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죄질이 무거운 자는 왕족의 친인척이라도 형벌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부견왕의 전함 강덕이 술에 취해 장안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빼앗고 여성들을 가늠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맹은 그를 백성들이 보

앞에서 채찍으로 때려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귀족 세력들은 보견에게 상사를 올려 왕맹을 잡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결국 왕맹은 장안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보견이 직접 왕맹을 심문했습니다. 관리라면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켜야 마땅한데 부임한 지 얼마 되었다고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왕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점은 소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평한 나라라면 레이로 다스렸겠지만 레가 오지럽혀진 나라는 필히 오만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배하께서 그곳에 소신을 보내신 데는 분명 리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다해 나라를 오지럽히는 흉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모조리 뿌리 뽑으려 했던 것입니다. 한물의 권세가들이 제거되어야 더 이상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이 약했다면 소신을 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속에서 사비 기풍을 바로잡고 백성들이 태평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수차례의 전쟁에서도 공을 세워 10년 사이에 북방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북방이 견고해지자 북에는 자신의 세력을 남방의 진풍나라까지 확장하려 했지만 왕맹이 반대로 줄곧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왕맹이 죽고 나서도 북에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태원 8년에 진나라 정벌에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신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좌복사 권익이 가장 먼저 반대했습니다. 배하, 진나라 토벌은 아직 이릅니다. 오늘의 비록 병력은 약하지만 이름난 장수인 상과 환중이 있습니다. 경시에서는 안 됩니다. 권익이 말이 끝나자 장군 서골도 반대 나섰습니다. 배하, 진나라는 긴 장강을 초련 병풍으로 삼고 있고 나라를 보유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만 해왔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가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공격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군의 말에 북에는 녹이 등등했습니다. 관은 전하를 돌며 도편단류, 즉 채찍을 던져 강의 흐름을 막았던 사람이요. 장강이 뭐 그리 대단하다 말이오. 내가 가진 장수와 병사들이 던진 채찍만으로도 장강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진나라가 무슨 수로 대항한단 말이오. 북에는 대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살후 북에는 새롭게 장군을 임명하고 90만 명의 대군을 친히 인솔하여 남아했습니다. 이에 맞서 진나라 측은 장군 산에 통솔하여 고작 8만 명의 군사로 대적했습니다. 결과는 진나라의 대승이었고 북에이 이끈 대군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치통감 진서에 수록되었습니다. 도편단료라는 고사성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군사들이 손에 쥔 채찍만 던져도 강을 막는다라는 뜻으로 군사가 많거나 군사력이 강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장강 삼협지역 최초의 고고학 유적지 전시센터가 중경 황화성 고고학 유적지 공원 내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장강 국가문화공원의 핵심 전시 거점 중 하나인 이 센터는 송원시대 고성의 역사 유적을 기반으로 문물 전신, 과학 교육, 학술 교류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황화성은 약 800년 전에 축조되어 남송시대 함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삼협 저수지 지역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송원시대 고성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개관과 함께 고성의 배치구조, 기능구역, 역사적 변천을 완전히 규명해 관객들에게 고고학 유적지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뉴스에 이어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도읍이었던 은천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농업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내고 향촌의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의 지능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농업 강국 건설에 대해 정중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전당적으로 신시대 농업 발전의 방향성, 농업 정책 체계의 보완, 농업 현대화 건설의 추진 등을 깊이 인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강성해지려면 농업이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기초산업이며 천하를 다스리고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해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농업 현대화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향상시켰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도하 9억 모의 고표준 농지를 만들고 농작물 경작, 파종, 수확 작업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이미 72%를 돌파했으며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도는 61%에 달하고 식량 생산량이 연속 7년간 1조 3천억 근 이상을 유지하여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규모만 클 뿐 강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서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농업 기반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고 자연 위험과 시장 위험 방어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점, 농업의 경영 규모가 작고 농업의 노동 생산율이 낮으며 질, 효익과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 농업 자원 제약과 환경 제약이 갈수록 심해지고 식량 공급과 수요가 겨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강국이란 무엇입니까? 농업강국은 우선적으로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표현돼야 합니다. 이것은 농업강국의 기본 특징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인의 밥그릇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그 밥그릇에 주로 중국에서 생산한 식량이 들어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위주로 하고 국내에 립각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적당히 수입하고 과학기술이 밑받침되는 국가 식량 안보 전략을 견지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농업 강국은 필연코 강대한 농업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농업 강국의 필요 조건입니다. 농업 강국을 건설하자면 반드시 농업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더욱 중시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더욱 의지하며 내포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농업의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농업 강국은 또한 강대한 농업 경쟁력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이는 농업 강국의 핵심적인 요의입니다. 반드시 토지 생산성, 자원 이용률과 노동 생산률을 대폭 높여 농업 노동 생산률이 사회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의 농업과 경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업대국에서 농업강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입니다. 향후 5년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실속 있는 진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첫째, 경작지 보호 및 품질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선이기에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18억 모의 경작지 보유라는 마지노선을 고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농지로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기름진 땅이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조명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범화하며 경작지의 탈농업화와 기본 농지의 비식량화를 확실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경작지의 수량, 품질, 생태에 대한 삼위일체 보호를 강화하고 농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흙토지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정비를 강화하며 영구 기본 농지를 점차 고표준 농지로 전부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현대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종자산업진흥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종자의 안전을 국가 안전에 관계되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종자산업 분야 국가중대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시키며 유량종 유전질 자원에 대한 수집 보호와 개발 이용을 강화하고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며 생물 육종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종자업 관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업 기계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지능화 수농업, 시설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형식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촌 기본 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도급 토지의 3권 분할 개혁을 심화하며 집체 소유권, 농가 도급권, 토지 경영권의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풍부히 하여 토지의 점진적인 유통을 유동해야 합니다. 현대 농업 경영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농민합작사와 가정농장이라는 농업 경영 주체의 발전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지고 토지 위탁관리, 통일방제 등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소농가가 현대 농업 발전의 궤도에 들어서게 해야 합니다. 넷째,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 배치와 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식량 생산 기능구,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와 특색 농산물 우위 지역 건설을 강화하며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량 품종 육성, 품질 향상, 브랜드 창출과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고 농업의 녹색 발전을 서둘러 추진하며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의 질과 효익,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농업 강국 건설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계 브랜드 막간산 대회가 절강성톡 청현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제정된 중국 문화 속의 세계 유산 IP는 중국이 보유한 세계 유산의 가치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권위 있는 미디어 전파망을 활용해 중화 문명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인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중국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핵심축으로 삼아 문물보호, 문화관광개발, 디지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중화문화유산이 지닌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발굴해 문화산업의 고품질 융합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신적 특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중국의 지혜와 확산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국 영화 제작자 협회와 북경 익시각 문화 미디어 회사가 공동 주최한 중국 영화 플러스로 온다니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영화시장 영화광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각국의 영화인 기술기업 대표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영화산업의 융합 발전 등에 관한 주제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인공지능이 영화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국 영화계는 가상제작, 스마트 촬영 등 기술 응용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제작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영상 창작의 표현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관련 기술이 이미 선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미래의 국제시장에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론단 기간 중국이 제작한 여러 영상 프로젝트가 집중 공개됐습니다. 그중 중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 단원령 등이 포함되어 중국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가상 촬영 분야에서의 첨단 실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마건이 짧은 동영상 중독을 고백하며 이를 창작 영감으로 삼은 신작 소설집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건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6년 만에 신작 사람이여를 정식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일전에 소셜 플랫폼 소홍수에서 출판 기념 라이브 방송을 가졌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일상에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을 즐긴다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완전히 중독돼 버린다고 솔직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30분 이상은 보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번번이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독자들도 짧은 동영상을 보듯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집을 구상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여는 마건의 첫 필기체 소설집으로 총 81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필기체 소설이란 중국 고전 문학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짧고 간결하며 자유로운 분량의 견문 기록처럼 쓰인 소설 양식입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가장 짧은 작품은 200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야기는 5분에서 10분이면 완독할 수 있습니다. 마건은 서문에서 이 시대에는 나처럼 70, 80된 노인도 짧은 동영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며 나의 짧은 소설들을 짧은 동영상을 보듯이 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건은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 작가로 1986년 장편소설 붉은 수수밭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동명영화로 제작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11년에는 장편소설 개구리로 제8회 모순문학상을 수상했고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최근 중앙희극학원이 주도하는 희극진흥 3년 행동계획 리행을 위한 인재양성 공동체 발족식과 함께 신시대 희극진흥을 위한 협력 교육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앙희극학원 당위원회 서기 범서봉은 이번 3년 계획의 핵심은 인재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범서봉은 계획안 전반에 걸쳐 인재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희극진흥이라는 거시적 국가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인재대호 구축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토대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인재양성공동체는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상아탑 안에 머물던 교육을 현장으로 과감히 끌어내는 구조적인 혁신을 지향합니다. 학교와 예술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육과 실천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고품질 인재들이 다시 예술 현장에 투입돼 수준 높은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신시대 연극 사업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행 열기로 뜨거운 국내 관광시장에서 용품을 사는 대신 빌리는 소비 양식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 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차량으로부터 전통 의상, 촬영 장비, 캠핑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빌릴 수 있습니다. 산서성 태원시, 영택공원, 진양호, 진사 등 인기 관광지 주변의 상점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장비를 대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증샷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카메라 대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대여 시장은 편리한 봉사망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에서 장비 대여는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하고 즉시 수령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없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환경 소비 추진 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에서는 중고품 대여를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소비업태에 포함시키고 친환경 대여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평원이 없는 귀주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동굴 패들보드, 동굴 커피숍 등이 인기를 끌면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카르스트 동굴에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을 동굴로 옮긴 것이 그 배경입니다. 2.5km 길이의 맑은 물이 흐르는 지하 하천이 있는 안순시 자운현 황하경 동굴은 패들보드 체험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에서 패들보드,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은 동굴에서 사업이나 보호,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영주시 강화 여족자치현 보경천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나라 순치 7년에 세운 이 마을은 하가 대원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 민가는 180동으로 7개의 문루와 36개의 골목길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방 민가와 소수민족 거주지 건축이 융합되고 변천에 온 귀중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경천은 제4차 중국 전통 촌락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에는 하가대원 고민가군이 제8차 전국 중점 문화유산 보호 단위로 공시됐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전통 건축 예술과 문화의 보물은 역사를 이어가며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서하의 옛 더읍이었던 은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5번째는 서하의 옛 더읍 은천입니다. 강남에 비견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옛 왕국 더읍으로서의 문화, 회족의 이슬람 풍속은 은천의 3대 경관입니다. 은천은 하투 문화와 비단의 길 문화가 어울리는 서부 지역에서 매력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영하불판의 중부에 위치한 영하 성도 은천은 서쪽으로 하란산에 기대고 동쪽으로 황하와 린접해 있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지만 풍부한 지표수로 인해 아오아시스 효과가 뚜렷한 은천은 황하 연안에서도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은천은 예로부터 봉황의 도시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오색이 창년한 봉황 한 마리가 이곳에 날아왔다가 사막의 조항에 있는 비치와 더 같은 오아시스 은천 벌판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봉황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날아내려 은천성으로 변했다는 전설입니다. 이로부터 은천은 봉황의 도시라 불려 오늘날에 이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은천은 용적 쪽과 흉노의 유목 장소였습니다. 기원전 24년 한 왕조가 은천의 동쪽에 북전 농성을 축조했습니다. 일명 려성이라 불리고 흉노는 음한성이라 부른 이 성이 은천성의 시작입니다. 677년 은천성이 황하의 홍수에 사라지자 그 이듬해 당왕조는 오늘날 은천시의 동쪽에 회원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로써 은천시 도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1005년 당항족의 두령 리덕명이 변경무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번창일로를 달리고 당항족은 회원성에 더읍을 두기로 했으며 1020년 회원을 치흥주로 개명하고 정치 중심주로 삼았습니다. 1038년 당항족 두령 리원호가 흥경부에서 스스로 보위에 올라 국호를 대하로 정하고 은천에 더읍을 뒀습니다. 이로부터 흥경부는 변경의 소도시로부터 명하와 섬서, 감수, 청해, 내몽골 지역을 아우르는 서하국의 군사, 정치 중심지로 됐습니다. 서하국은 은천에서 10대에 걸쳐 존속했습니다. 1739년 강진으로 기존의 흥경부성과 청해군대 청왕실의 주둔지였던 만영이 무너졌습니다. 후에 성을 복원하면서 성의 서쪽에 신성 만영을 축조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오늘날의 은천 신성입니다. 서하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770여

1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하란산 동쪽 기슭에 5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서하 태조의 유릉과 태종의 가릉, 경종의 태릉, 의종의 강릉을 망라한 아홉 기의 왕릉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고 200여 기의 왕실 성원 및 공신의 무덤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하 왕릉입니다. 황토로 둥글게 쌓은 무덤은 산처럼 높이 솟고 탑처럼 우뚝합니다. 11세기에 척조된 이 왕릉은 동서 너비가 5km, 남북 길이가 10km에 달합니다. 태릉을 중심으로 하는 왕릉에는 예술관과 박물관, 비림 등 명소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지고 산발에 감싸인 왕릉 지역에 들어서면 시야가 탁 트여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서하 왕조의 번창하던 어제를 보는 듯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학대와 강루, 신장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하지만 릉을 조각한 돌 기둥과 련꽃을 새긴 기둥, 유리기와 서하문으로 된 비석 등 출토 문물에서 서하 왕국 당시의 정교한 기법과 높은 수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서하 왕릉을 중국의 국보로 보며 동양의 피라미드라 부릅니다. 불교를 숭상한 서하 왕국은 많은 사원과 탑도 지었습니다. 은천시 서남쪽에 승천사에 위치한 승천사 탑은 서하 때 유명한 불교의 승지였습니다. 특히 이 사원의 종소리가 유명해서 명하 팔경의 으뜸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탁탑 천왕의 손에 들려있는 탑이 바로 이 탑이라고 합니다. 승천사탑 정상에 올라서면 은천시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이 밖에 해보사탑도 유명합니다. 사원의 중심에 우뚝 솟은 해보탑은 명하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입니다. 모난 벽돌탑인 해보탑은 높이가 5.9m에 달하는데 탑 정상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는 황하가 보이고 저 멀리로는 구불구불한 하란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명하에는 크고 작은 규모와 다양한 형식을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 3,500여 개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사원이 바로 남관청진대사입니다. 은천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남관청진대사는 원래 은천성 남쪽 성문 밖에 세워졌는데 1915년 성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1960년대에 무너졌다가 1981년에 다시 지은 사원은 현재 은천의 랜드마크로 됐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비커밍 차이니즈 문화 현상과 그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중국식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외국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샐러드보다 따뜻한 죽 먹기, 팔당금 체조 따라하기, 이러한 비커밍 차이니즈 붐 현상이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계 곳곳에 생동감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커밍 차이니즈 붐은 일상에서 중국식 생활 방식의 몰입식 체험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적의 중국인 여성 주계소가 올린 중국식 생활 가이드 영상이 틱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이 유사한 영상을 올리며 붐을 형성했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따라하기 용이한 식습관이나 패션 등 생활 요소들이 모방과 재창작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문화 간 확산의 주요 경로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 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시도하고 중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같은 붐을 일으킨 주인공 주계서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적의 중국인 주계서는 틱톡에 중국인이 되기

현재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은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프닝 멘트로 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식 생활 방식을 따라하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23세인 주계서의 부모는 모두 미국 국적 중국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중국에 관한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향에 섰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틱톡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에서 다들 제가 입은 치마를 궁금해했고 어디서 찍었는지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때 바로 이 주제를 계속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 문화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이며 세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을 보고 조계서는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그녀는 중국 생활의 여러 가지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을 꾸준히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그녀는 내일부터 당신은 중국인이 될 거예요 라는 짧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주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인 되기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 주제 아래 댓글을 남기며 중국식 생활 양식에 대한 호감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계서도 네티즌들이 자신의 중국식 건강관리법을 따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뜨거운 물을 마시니 피곤하고 자기 전에 발을 씻으니 피곤하다는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죽을 끓여 먹기, 꿀 레몬수를 마시기, 중국식 채소 먹기 등을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이는 새내기 중국인으로서 나는 실내 슬리퍼가 세 클레나 있으며 몇 주째 차가운 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해 진지한 자세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계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소박한 리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이라면 기꺼이 계속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전달은 사실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 속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중국 사촌 언니라는 애칭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얻은 후 이 사촌 언니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조회수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보낸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한 외국 여성이 특별히 조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며느리가 중국인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새해 금일봉을 보내 축복을 전하고 싶지만 중국 문화를 잘 몰라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에게 직접 묻기도 난처해서 조계서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성에 조계서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죠. 나중에 부모님께 여쭤보니 중국인들은 숫자 8과 6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금일봉을 준비하라고 권장했어요. 이 미국인 시어머니 이야기는 주계서에게 Becoming Chinese가 단순한 인터넷 화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리해하고 가까워지는 방식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청명절 중국의 손 초청장으로 조계서 씨는 허는 황제 공제 제례에 참석할 수 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솜소 료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조계서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댓글창에서 받은 많은 임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떤 팬들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중국인들은 등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이를 위해 특별히 중의를 찾아가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의 뜨거운 물, 한 클레의 실내 슬리퍼, 한 끼의 집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계서의 Becoming Chinese는 하나의 구호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료종처럼 느껴집니다. 조계서는 자신은 창의자이자 전파자로서 단지 자신 개인의 경험과 생활 습관을 대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광범위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국 문화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이 되기는 인터넷 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과서나 교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소녀 주기에서의 소박하고 일상적인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문화적 교류와 정체성은 친근하고 건강하며 생활지혜가 넘치는 중국의 이미지를 새일대 젊은이들의 시선 속에 조용히 새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인대 정려표의 인생주제 기자회견에서 문화관광부 손옴래 부장은 중국인이 되기라는 말이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며 고속철 탑승, 드론쇼 감상, 중식 마사지 체험, 중국 복장 체험, 샤브샤브 식사 등이 중국 생활 체험의 기본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표한 바 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영화관 도서관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1사분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늦게 성숙되는 사람. 이는 마건이 창작한 중단편 소설집으로 12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모두 늦게 성숙되며 나쁜 사람에 의해 성숙된다는 전민의 자조가 공감을 일으킨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의 첫 작품입니다. 그는 이전의 창작 스타일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소설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물로 쓰면서 목욕탕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으로의 시대적인 변천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120만 부를 돌파하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제2위는 나와 지단, 중국의 저명한 작가 사철생의 장편 서정수필인 나와 지단은 철학적인 사고가 충만하면서도 극히 인성화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수필은 작가와 지단의 깊은 연결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15년간 지단의 풀과 나무 사이에서 운명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사계절,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개인의 고난을 달빛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문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수많은 방황하는 마음을 치유하고 독자들이 인생 자체에 담긴 장엄함과 그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소설은 허수아비. 이는 엽성도가 창작한 동화집으로 작은 하얀 배, 한 알의 씨앗 등 24편의 동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현실주의 소재를 핵심으로 하고 논밭 파수꾼의 시각을 통해 옛 중국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영웅의 석상 등 장은 군체각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합여의. 이 책은 복단대학 중문학과 부교수인 장이미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12소의 전통 가락 이름을 소제목으로 전자상거래, 생방송, 댓글, 이모티콘 등 인터넷 요소를 통해 소셜미디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에서 사합여의 일춘과는 련인들이 휴대폰에 의존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루루금, 취태평은 영상 속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가운데 세대 간의 장벽을 보여주며 도시 청년들의 마음속 세계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필치가 섬세하고 생활에 밀착해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다음은 현명하게 살다, 작가 량효성의 인생 지혜집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절하다,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생사피로, 세상을 멀리 바라보다 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32편의 잘된 수필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각기 삶의 아름다움, 선함의 본질,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됨됨이, 글쓰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독립적이고 올바르며 떳떳한 현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 이는 중국 당대 작가 풍기재의 수필집으로 사계절, 나와 동년, 정신적 영역, 령혼의 동지, 도시 인상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에 대한 느낌, 어린 시절의 추억, 정신적 추구, 가족사랑, 이국문화체험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계를 풀어도 되는 곳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책에서는 평범한 삶에 대한 관찰과 정신적 자유에 대한 탐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정신적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되찾도록 합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하라 아이 하이 신비로로 도인진난 사가 토이수이 흔달라 덕돌이 흥진난 작도긴나라 아싸라 댕게르댁댄진난 사가 토이 얼톤들 케일 흥진난 작도 연모센지긴나라 아이 하이 아근진난 샤르나릭 아톤베지 드륵신니 엘흐나진난 얼톤들 케게 이슬린니 드륵신니 인니 하니게 켈 라디르디 볼호라 아이 하이 이르기맹근 테헤위길 하한둘리지 아오 예케노트간달륵생긴나라 갈라데리 각사라간늘디지 굴룸테란넨춘 허석선 요모산지긴나라 아이 하이 이진시르겐 오군 그은 백맹 식시르데 올즈록다 다이군 너나세르텐 군타디니 굴정샤로 희망가시길 달슨 산지긴나라 아이 하이 든는 세르텐 든 타하디히니 뎨르텐 샤로희망가시길 달슨 산지긴나라 달당 세르텐 타합 타하디히니 테킨 타운 숄미하니게 달슨 산지긴나라 아이 하이 зурук зертин зурга тетин зургу болсун бешиңте байын күнген алтын чечек оролат ой барын